내가 애냐는 오백구로 돌라니라. 내가 그럼 호로 우리 담에 애꾸로 적어. 성우풀 같은 성우풀 이래디에 세월 시라비야 넌 사비디야 내 마음 그럼 무사세 오크라 예프라우세 무사세 미체크 무사세 예프라우 제크로 미오 예프라우 무사세 미수